0: 저녁에 2:30 to 3 or 4 o'clock, 그렇게 이것이 내려와요. 누구나 아래지 cultural camp 너무 잘하자 like a setup 덤벌이 늘었지요. 아시 너무 잘 갔다네. 아시 무슨 일 여우라 치 치에 이야 나는 제 딜이 나는 제 딜시 이 정말 좋대 내서와
1: 예, 이 reenactment, 나도 살았지, 나도 오상, 나도 참바나시아, 아, 나도 배야, 티에다, 가로, 다들, 티스티다, 가래. 그, 이, 단도 놓은, 아, 단도 호잉, 안다디. 유예 딜 하우상, 양티다, 세트넥 아이디에 니디, 방, 양인티유, 단액 오더레스니다, 티에 윌리엄 아비시소, 이마 칸다인 리라, 페일, 베티젤, 에스니스뇨, 야스티히티라, 빌, 바레티라티. 콘트 오, 세논 아우상, 유예 딜 오토, 콘트 오,
0: 유예 딜 리인, 악멘, 아사드리, 약치가 이 약치니 하래 약치니 하자 이르잖아 전에 세아리 치노나 약치잖아 이르잖초 단초하다 안에 레라지도 와야네시 마가 칸두바리 아돌라드레 야다 약치 약치잖아 하 약치 좋치나 아자 이 약치노라다 좋치니 담데 마마스키가나 제돈 와야네시 라바나시아 이 캐시아 데이 레하다 지시 오지잖아 all across in the grotto area has on the tongue side in the cozy quentin on the south side of all the cross.
1: Okay, Nante Tenros Karib Edri Tampa Nashya Basi Tahun Bana Ya Tita Sinola Nat A Gisti Dan Lung Koy Don't Inunt Ada Asid and Ohoi Ans Nire but A Nat A Tsarhal Ung Dihil Tiha.
0: I think David Dohundri treaty signing the treaty. We're in Chola, the treaty,
1: Mm-hmm.
0: Really, you know, it's really a big occasion. That's the main point. To have a meaningful gathering of togetherness, to be together and to live, to stay one, you know, a few days at that cultural camp. To make it. To get the gathering together. You gotta have to get over there after 4 o'clock if you wanna go do this.
1: Yeah, my senior sense, Patrice, don't think the barovalian, yeah, senior sensei.
0: Okay, thank you so much.
2: NBC Online, NBCRadio.com.